0: 도쿄 프로치 안테나 102 싱크로레베 150 인포메이션 7로
1: 안테나 102 도쿄 프로치 라베 34 라이트 클레르비아 스완프 탱고 레고
0: 라베 34 라이트 클레르비아 스완프 탱고 라이브 안테나 102
1: 안테나 102 리스 레지렉토 빅10 디스라메인테 11000
0: 다이렉 빅10 디스라메인테 11000 안테나 102

0: 다음에 아이스라이나 리플레이터 알서 카시오 멘텐 10,000.
1: 리플레이터 2 카시오 멘텐 10,000 다음에 809.
0: APH 572 디산드 멘텐 11,000 리디스 2 250.
2: 디산드 11,000 리디스 250 APH 572.